절과의 날파 전당 버스 날다 아원 예 보름 갈라하고 아 telatenane mas ora dadi pangan gua apa? Ah.